0: 너와 나 둘만 남은 다음에 전람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1: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0: 조명 때문에 한

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금물 험보시언네멍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고라주난 고갤 그닥거리멍 식은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정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흥글건디 나도 손흥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애기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 옹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용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걸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